믿으시 미사 이루어 그 안에 생활하리 시니 기만하면 딩이 말하면 스피니 베타 모아리 하다 dan temani beta katong dua lewati waktu bersama. Mari jua mengerti beta sedikit saja.